0: 맞네, 맞네.
1: 만약에 중국집에서 먹으면은.
0: 중국도.
1: 사양으로 나오는 중국.
2: Ibaubau, pilihan tepat, masyarakat cerdas.